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조르디 사바리지와는 르 콩세드 나스용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아당님들 올여름 클래식 음악 여행 떠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5일간 특별한 타임머신을 타고 클래식 음악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바로크 음악, 또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 인상주의 음악, 또 현대 음악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은 하나의 음악이 아니라 시대마다 언어가 조금씩 달라진 하나의 긴 역사입니다. 같은 클래식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소리를 추구했는지가 계속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왔죠. 이번 주에는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타임머신 타고 클래식의 시간 속으로. 첫 번째 시간은 바로크 시대입니다. 약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바로크 시대는 음악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발전했는데요. 이 시

0: 두 작곡가의 음악을 따라가면서 바로크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카티프로 시작.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2권 가운데 프렐리드와 푸가 F단조를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율, 평균율 많이 입에는 익은 단어인데요. 정확히 평균율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반악기에서 여러 조성을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 조율법을 원래는 말합니다. 피아노에는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이 있거든요. 이 12음을 어떤 기준으로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음정의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옛날에는 특정한 조에서는 아주 맑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다른 조로 옮겨가면 또 음정이 심하게 어긋나는 그런 조율법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C장조는 굉장히 깨끗하고 편안하게 들리는데 샵이나 플랫이 많이 붙는 조성으로 가면 어떤 음정은 거칠고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조성을 똑같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지금처럼 당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정의 오차를 여러 음에 조금씩 나누어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등장했는데 어느 한 조성만 완벽하게 맞추는 대신에 모든 조성을 연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거죠. 평균율이라는 우리말도 음정의 차이를 어느 정도 고르게 나누었다는 뜻에서 붙은 번역인데요. 바흐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C장조에서부터 마지막 B단조까지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 모두 24개의 조성으로 각각의 프렐류드와 후가를 썼습니다. 이 곡집은 지금까지도 음악사에서 굉장한 그런 업적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건반악기 피아노의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평소에 잘 듣지 않던 F단조를 골라봤는데 참 이쁘죠, 곡이.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 가운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데이빗 윌콕스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그리고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곡은 바흐가 1723년 라이프치히에서 토마스 교회 음악감독으로 재직한 첫 해에 작곡한 교회 칸타타입니다. 바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시내에 있는 4개 교회를 위해서 교회력의 모든 주일과 축일마다 새로운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칸타타 가운데 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작 번호 147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킹스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야, 말 그렇지 매주 새로운 칸타타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어땠을지 정말 짐작을 하고도 남는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마감에 쫓기면서 스트레스 가운데 쓴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은 서양음악사에 정말 최대 걸작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200곡이 넘는 칸타타를 남긴 바흐, 정말 대단하죠. 이 천재성이 비단 영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성실함이나 의무감, 이런 쫓기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흐만큼 잘 보여주는 작곡가도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작 번호 104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바흐는 생애 동안 1500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 3개뿐이에요. 그 가운데 이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1720년경에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바흐가 쾨텐 궁정에서 근무하던 시기 혹은 라이프치히 시절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흐는 이 협주곡을 또 다시 재활용해서 합시코드 협주곡 D장조 모델로 삼았죠. 우리가 바흐의 그 합시코드 협주곡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본인의 곡을 재활용했다 하면서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곡입니다. 자, 이 곡을 줄리아노 까르미뉴라의 바이올린 그리고 콘체르토 쾰른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줄리아노 까르미뉴올라의 바이올린과 콘첼토 쾰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2장조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이 고음악들의 조성은 조금씩 피치가 다 낮아요. 그래서 거의 이 플랫장조에 가깝게 들릴 만큼 음정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진 곡 역시 우리에게 아주 아주 친숙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흐의 작품입니다. 관현악 모음곡 3번 디장조 가운데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바흐가 남긴 4개의 관현악 모음곡은 1724년부터 1731년 사이에 작곡이 됐습니다. 바흐 자신은 이 작품들을 오버추어라고 불렀는데요. 이 오베르트휠. 라고도 하죠. 이 용어는 바로크 시대 독일에서 프랑스식 서곡 뒤에 춤곡들을 이어붙인 모음곡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2악장 에어, 이 에어는 공기의 에어가 아니라 아리아라는 뜻인데요. 이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하면서 G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원래의 제목보다도 이 제목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현재는 이 음악 듣고 있으면 글쎄요. 시간의 흐름마저 조금 느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단순한 선율 안에서 깊이를 만들어낸 바흐의 아주 천재적인 그런 선율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칼 뮌히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모음곡 3번 D장조 박작품 번호 1068 가운데 에어 G선상의 아리아를 카를 뮌시크가 가져가는 슈투트가르트 감마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타임머신 타고 클래식의 시간 속으로 첫 번째 시간 바로크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듣겠습니다. 이 바흐는 6개의 첼로 모음곡, 무반주 모음곡을 남겼는데요. 큐텐 궁정 악장으로 활동하던 1717년부터 1723년 사이에 작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첼로 모음곡은 각각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바로크 모음곡 특징 6개의 바로크 춤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렐류드, 알르망드, 꾸랑뜨, 사라방드, 두 개의 미뉴에트, 혹은 두 개의 부레, 또는 두 개의 가보트, 그리고 마지막 지그, 이렇게 6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0세기 초 파블로 카잘스가 녹음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 13세 때 바르셀로나의 헌책 가게에서 프리드리히 그리츠마허의 판본을 발견하면서 이 작품을 접했는데요. 상당히 늦은 시기에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첼리스트들이 이 바흐의 첼로 모음곡 자체를, 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루츠마커는 이 첼로의,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전체를 연주한 최초의 첼리스트죠. 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첫 번째 조곡 G장조 가운데 프렐류드를 안나 빌스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박작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류드를 안나 빌스마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 E플랫 장조.

저 가운데 2악장 시칠리아노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시칠리아노라는 이름은 원래 시칠리아 지방의 목가적인 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바흐 음악에서는 춤이 더 이상 춤으로만 머물지 않죠. 일상의 움직임이 어느새 깊은 예술이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춤이 음악의 중요한 뿌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듣는 모음곡도 대부분 실제 춤곡에서 출발했고요. 바흐는 그 춤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노는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마음에 남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마뉘엘 파우 데 플룻 그리고 트레버 피녹이 연주하는 합시코드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흐의 플룻과 합치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 이플랫장조 가운데 2악장 시칠리아노 에마누엘 파우드의 플룻 그리고 트레버 피노기 연주하는 합치코드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오늘 일부 함께한 바흐 음악은 뭐 협주곡도 있었고 칸타타도 있었고 무반주 첼로곡 오르간곡도 있었는데요. 아, 형식은 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세계를 완성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흐 음악은 단순히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고요. 이후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브람스도 다시 바흐로 돌아갔고 20세기의 쉔베르크와 힌데미트까지도 바흐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음악의 언어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음악가들은 언제나 바흐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그게 바흐가 위대한 작곡가를 넘어서 음악가들의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겠죠. 오늘 1부 끝곡은요. 아,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앤소니 뉴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헨델의 음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

0: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찰스 맥클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타임머신 타고 클래식의 시간 속으로 첫 번째 시간 바로크 시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에서는 바흐의 작품들을 만나봤고요. 2부에서는 헨델의 음악을 만나봅니다. 바흐와 헨델은 같은 해인 1685년에 태어났는데요. 음악은 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흐가 음악의 구조와 깊이를 끝까지 탐구한 사람이라면 헨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를 누구보다 잘 만든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이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음악이라고 한다면 헨델의 음악은 듣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대되시죠? 헨델의 음악으로 2부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5: 서울.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 골뱅이,
9: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관절염.

헨델의 하프협주곡 비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와 폴 퀸츠가 지휘하는 폴 퀸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원래 오르간 협주곡으로 출판됐고요. 처음부터 오르간 협주곡 형태로 작곡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헨델이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거든요. 자신의 오라토리오 공연 중간에 직접 오르간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또 청중들을 이렇게 사로잡곤 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작곡가이자 지휘자 그리고 협연자까지 모두 맡아서 했던 셈이에요. 헨델의 협주곡에는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보다도 무대를 이렇게 장악하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또 그게 헨델 음악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고요. 자, 이어진 곡 역시 헨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요.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 자독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727년 영국 국왕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요. 놀랍게도 거의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는 이 작품이 계속 연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래식 음악 가운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작품 많지 않은데요. 헨델의 음악은 단순히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속에 살아있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 가운데 사제자독 보내드렸습니다.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쉬 콘서트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헨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5번 2장조 가운데 에어 그리고 변주곡, 에어와 변주곡

이고르 킴니스의 합시코드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워낙에 뛰어난 건반 연주자였던 핸델은 바흐와 마찬가지로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가진 표현력과 또 그 기술적인 가능성을 아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들려드릴 이 작품은 1718년경 영국 미들섹스의 캐넌스에서 궁정 작곡가로 일하던 시기에 완성한 그 합시코드를 위한 8개의 위대한 모음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율은 오늘날 조화로운 대장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조화로운 혹은 화성적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핸델이 비를 피하려고 대장장이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 멜로디를 들었다는 이야기. 뭐 첫 번째 변주곡에서 반복되는 그 낮은 음, 비 페달음이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와 닮았다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들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랑한 음악일수록 또 그 음악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 근거는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또 모르죠. 자, 이 곡 함께 들어볼까요?

헨델의 건반 악기를 위한 곡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헨델의 합스코드 모음곡 5번 2장조 에어와 변주곡 이고르 킴니스의 합스코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피아노라는 악기를 워낙 사랑하니까 이 다이나믹을 샘야림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음색을 가진 피아노로 연주할 때 더 훨씬 다색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합스코드가 가진 이 음색, 특유한 음색 때문에 이 뭔가 바로크적으로 느껴지면서 묘한 매력이 또 있기도 해요. 이런 곡은 이렇게 합스코드 연주로도 들어보고 피아노 곡으로도 들어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라시아 기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 혹은 나를 울게 내버려 두소서 정도로 번역이 되는 곡인데요. 헨델이 1711년에 작곡한 오페라예요. 런던 무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고 최초의 이탈리아어 오페라입니다. 제1차 십자군 시대를 배경으로 사랑, 전쟁,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오페라인데요. 주인공 리날도의 연인인 알미레나가 부르는 소프라노 아리아예요. 감옥에 갇힌 그녀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타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 교피안가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 이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300년이 넘었어요. 정말 오래된 음악인데 지금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아, 그 음악의 힘, 클래식 음악의 힘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타임머신 타고 클래식의 시간 속으로 첫 번째 시간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들었던 바흐가 음악의 질서를 완성했다면 2부에서 듣고 있는 헨델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 참 공교롭게도 1685년 한 해에 태어난 이 두 사람이 아 정말 이 전 음악사에 걸쳐서 미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 헨델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 라시아 기오피안가와 또 쌍벽을 이루는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마이프 아시죠? 정다운 나무 그늘 아래라는 곡입니다. 3막 구성의 오페라인데요. 오페라 부파와 대비되는 정가극으로 서정적인 비극 성격이 강하죠. 기원전 약 470년경의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페르시아 왕 크레스크세스 1세가 등장합니다. 이 옴브라마이프는 이 세르세가 플라타너스 나무를 향해 부르는 노래인데요. 헨델의 라르고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악보의 빠르기 표시는 라르고는 아니고 라르게토. 라르고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느린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호흡은 필요했겠죠. 이 곡을 오늘 어떤 버전으로 준비했냐면 카운터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가 노래하고요.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정다운 나무그늘 아래 옴브라 마이프 보내드렸습니다. 카운터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의 노래 그리고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게 바흐 음악을 들으면서도 또 헨델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분들 앞에 있었던 음악들을 생각해보면 이 두 분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확 발전시켰는지 정말 개척을 한 분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다 이 이후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 음악을 안 듣고 작곡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이 선율 하나, 화성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가운데 네 번째 곡 환희 듣겠습니다. 1748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종결 그리고 또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쓰였는데요. 당시에는 음악이 단순한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와 함께하는 중요한 예술이었습니다. 또 음악이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올림픽 개막식이나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위해서 새 음악을 위촉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곡의 초연은 런던 그린파크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서 이루어졌고요. 프랑스풍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부레와 두 개의 미뉴엣을 포함하는 전체 다섯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환희, 콜레기움 아우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가운데 네 번째 곡 환희,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가운데 시바 여왕의 도착 준비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종교 이야기만 들려주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치와 역사,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헨델은 이 오라토리오 3막에 두 대의 오보에와 현악기를 위한 짧고 활기찬 기악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곡이 시바 여왕의 도착입니다. 당시엔 작품 속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조지 2세를 상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은 초연 당시 행복하고 안정된 영국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자, 이 곡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가운데 시바 여왕의 도착,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 헨델의 작품들을 듣고 있으면 바로크 시대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또 함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0: 좋은 시간. 참
1: 좋은 여행.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0: 자, 오늘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바흐와 헨델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한 사람은 음악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크 시대의 이 두 인물 외에도 또 많은 작곡가들이 그 음악을 이어갔는데요. 내일은 어떤 작곡가들이 바로크 시대를 꽃피웠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죠. 이 마지막 악장 할렐루야는 바로크 시대를 합창음악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을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오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 제시와 셀린느의 하루를 담고 있죠. 오스트리아 빈 곳곳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푹 빠져버린 두 사람. 마침내 셀린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오롯이 우리만의 것 같아.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 같아. 비록 빈에서 허락된 시간은 딱 하루였지만 마치 예언처럼 이어지는 비포 시리즈에서 둘은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뤄가지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이란 이름으로 함께한 우리의 날들도 어느새 천일을 맞았습니다. 제시와 셀린느처럼 첫 만남부터 딱 좋아서 저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얼른 다시 만날 내일을 기다리며 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같이 걸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한 천일, 와, 또 앞으로 함께할 또 다른 천일을 기대하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곡은 제시와 셀린의 비포 시리즈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비포 선라이즈에서 네, 딱 하루였지만 그 후 무려 18년에 걸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나저나 와, 어느새 천이네요. 축하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천일 맞아 함께해준 우리 영음씨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일 맞아서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첫 곡은 더티 댄싱 중에서 The Time of My Life, 빌 메들리, 제니퍼 완즈의 목소리로 들으셨죠? 네. 천일이라 좀 근사하게 문을 여놔야 했더니 천일 그 보이는 라디오 시작부터 제가 되게 산만하게 산만함을 보여드렸네요.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둘리공사님, 푸하 보라가 왔어요. 왔어. 천일락말라님, 천일의 천사 강디네요. 락교님, 우리가 함께한 천일 그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행복 우리 이어가죠. 너무 감사드려요. 벌써 천일이라면서 님, 강디 생일모자 우주에서 제일 깜찍해 보여요. 남현서님 글을 제가 읽고 나서 보인 라디오 모니터를 딱 해봤더니 더 이쁘게 쓰려고 모자를 계속 고쳐 쓰다가 산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자랑 헤드폰 두 개 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채팅도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또 C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CBS 라디오. 네,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셔서 TV 모양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가 뿅 하고 나옵니다. 3600님, 매일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다 보니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최영음도 천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멋있다. 앞으로도 2000일, 3000일, 그리고 10,100,000,000일, 만일까지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룽님도 이게 무슨 일이죠? 천...

0: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께 위로를 참 많이 받아서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누룽님 말처럼 희노애락을 같이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또 최훈과 함께한 천일의 추억 바람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에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네, 인스타 그 CBS 무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최강의 영화 음악 이렇게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쁜 사진, 천일 기념 영상 이런 거 올릴게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천일을 맞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곡 들으셨어요. 시원한 바닷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마녀 배달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마을. 앞서 들은 곡은 일포스티노 타이틀곡이었죠? 맞아요. 우리 시그널이 수록된 그 영화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도박이님, 강디, 판넬 피규어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저희 팬클럽 강우에서 너무너무 근사한 케이크와 함께 이 아이가 왔습니다. 저희 부회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도 케이크 있고, 정면에도 케이크 있고 한데, 정면에 이 핑크색 너무 예쁜 이 케이크는 에브리데이 벌스데이라고 써 있는데, 이 케이크는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러블리한 케이크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케이크는 아, 사실은 우리 팬클럽 부회장님 지금 밖에서 우실 뻔했어요. 네. 케이크를 너무 근사한 케이크를 피규어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케이크가 녹아내린 거예요. 흔들려서 쓰러진 게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새롭게 또 사와서 방금 전에 이렇게 예쁘게 또 다시 꾸며본 거예요. 이 케이크에 있는 피규어에는 우리 레이니도 있어요, 여러분. 레이니도 있고 천일이라고 초도 있고 그 앞에 우리 피디님, 작가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여기 같이 있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농담곰님, 천일 기념 최영이 만들어준 인연들끼리 모여서, 어? 진짜요? 카페에서 함께 보고 있대요. 월드컵이에요? 아, 우와, 진짜요? 너무 좋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차 쓴 거예요? 월차? 우와, 신기하다. 아침부터 술 드시는 거 아니죠? 두부김치 이런 거에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미숙의 성숙님, 최영음 천일 축하 축하해요. 늘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면 강희님의 평안한 모습이기에, 아, 출근하기 싫다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늘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레님, 천일 축하해요. 저 고백 하나 할게요. 처음에는 강제 목소리도 어색하고 낯설어서 살짝 다른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강제 귀요미 웃음소리도 익숙해져서 같이 웃어요. 오래오래 같이 해주삼 하셨습니다. 아, 저 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고비를 넘고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 더 안정감이 느껴진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왜 처음에 한번 실망할까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서 한번 좀 섭섭한 일들로 한번 고비를 겪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두세 번의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계속 함께 가느냐, 그게 결정되잖아요. 네. 왠지 헬레님, 저희와 영원히 마늘까지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시판에 지금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르던 닉네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아까 도박이님도 그렇고, 라큐님을 닮은 라큐님도 그렇고, 캡틴 코리아님을 닮은 캡션 코리아님도. 강디, 소소하게 닉네임 변경 이벤트 해보고 있어요. 맞춰보세요. 강디, 우리 님들하고 이벤트 닉 변한 거 눈치채셨어요? 하셨는데, 아, 이벤트 중이시군요. 모르는 척 해드려야 되나? 전 옆에 여러분 이름이 다 보입니다. 네. 마음껏 바꾸세요. 네. 아무튼, 천일 최강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축을 좀 해보았고요. 또 일상 문자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환영이고, 오늘 또 요즘 보시는 영화, 본 영화들 이야기도 좋습니다. 요 분위기 이어서 청량한 두곡 이어갈게요. 맘마미아 중에서 댄싱 퀸, 미녀 삼총사 중에서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천일을 맞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의 모습을 다 보실

쓰고 있습니다. 조원생 1980cc님 산만해 점점점점점 아 원생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산만하신 거 약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그쵸, 의식의 흐름 보인라디오로 보시면 네, 제 목소리와 음악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자칫 산만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네, 맞아요. 저는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싶어서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잠시 향수 냄새에 취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포크를 꺼내서 케이크를 맛보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딱지완님, 저 머리에 있는 티슈 띄워주고 싶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티슈예요? 리본이지. 저 입꽃갈 진짜 마음에 드는데. 배상진님, 이 시간 왕팬입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이 노래가 무엇이었죠?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요. 손바비님, 오늘 헤메코 깔끔하니 너무 이쁘고 꽃갈모자 공주님 같아요. 네, 취향이 맞으셨나요? 네, 오늘은 집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새로 선크림을 바꿨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리차드 박스님, 강희 씨 머리에 오징어 쓰고 진행하시는 줄 장난치시는 거죠? 천일 축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해달 561호님은 김포공항 부산행 탑승구에서 듣고 계시다고 댄싱퀸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사과향기님은 천일 만에 첫 인사드립니다. 레인보우로 보라 보니 넘넘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인사 주세요. 힘차게님 역시 꽃가래 리본 뭔가요? 축제 분위기 제대로네요 하셨습니다. 네, 다정하십니다. 오, 전 CBS 라디오 체험으로 라디오를 처음 접했어요. CBS 라디오를 체험으로 처음 접했어요. 청량했던 여름 같은 강장 목소리 듣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1주년 공개 방송에서도 강디 뵙고 한번 감동이었어요.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늘 함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오늘이 첫날인 분도 있고, 저 때문에 CBS FM을 만난 분도 있고, 정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쵸? 이번 주 공연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4086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을까요? 저는 지금 라면 먹으려고 냄비에 물 끓이며 듣고 있어요. 제 일상에서 편하게 스며드는 체험음. 음악처럼 언제나 그렇게 편안하게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히 듣고 있어요. 천일을 기념하며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센스 있는 신청곡이었어요. 띄우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엘비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까지 들으셨죠? 여러분하고 이 영화 봤을 때도 생각나네요. 네. 아니, 수수별님이 지인과 얘기 나누다가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희님 청취자인 거를 서로 알게 됐대요. 그리고 너무 기뻤는데 근데 청취율가 둘다 똑같아서 빵 하고 웃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일이라고 하셔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청취율가. 그런데 청취율은 최강희님이 실수하실까 봐 조마조마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프로의 느낌입니다 하셨는데. 네. 아, 그런데 그 말이 놀리는 것 같아서 코끝이 찡했던 게 아니라, 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아서, 또저 진짜 초반에 실수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실수 참 많이 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가지고 나날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를 포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저는 뭔가를 계속 드리고 싶어 하고 또이 시간까지 온게또 되게 감동스럽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6: 영월이래요.
1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6: 영월이래요.
1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네, 천일로 함께한 최강의 영화와 오늘 끝곡 띄울 텐데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디님, 작가님, 또 우리 수상소감이야? 엔지니어님, 또 CBS, 또 저 요새 또 매니저님이랑 다닙니다. 네. 오늘 끝곡입니다. 다 모두 감사하고요. 2708님 신청곡 천일 축하하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풍월 중에서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해가 제일 더웠다 기록이 있지만 각자 인생에서 가장 더운 여름의 기억은 따로 있을 거예요. 뭐 아이를 낳았던 그해 여름, 나네 오늘, 군대에서 흥겨운 반들과 땀 흘리던 여름,

밖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던 여름, 다쳐서 통깁스하고 있었던 여름 등등. 그래도 그 모든 기억을 이기는 최고의 더위는 바로 오늘의 더위 아닐까요?

자식들이 낮에 일하러 나가지 마시고 집에선 꼭 에어컨 트세요. 그 말 좀 들어주세요. 밥 챙겨 먹어라, 물 자주 마셔라, 힘들면 쉬어가라는 말도 잔소리로 흘려듣지 마시고요. 고된 계절은 누군가의 애타는 걱정과 함께 온다는 거, 서로 걱정 덜하게 해주는 하루를 오늘의 목표로 삼아봐요.

0: 박미경 2부의 경고로 이수영이 12시에 만납시다. 무더위 그냥 발사. 너무너무 더우시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늘 하면 물 자주 마시고 너무 덥게 있지 말고 엄마 아빠 제발 에어컨 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잔소리로만 흘릴 게 아니라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물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나도 물 안 먹으면 마셔야겠다. 사실 커피였어요. 남편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복숭아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대차게 넘어지셨으면 복숭아뼈가 그래도 꽤 큰 뼈인데 그게 부러질 정도면 그러니까요. 깁스했는데 날씨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3913님. 이게 여름에 깁스는 어우 끔찍해요. 그래도 전 다행인 게 폭염 오기 전에 목발이랑 보조기 뗐어요. 어휴 우리 혜리는 정말. 근데 딸이 이 더운 날에 놀이공원. 니들은 안 덥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SG 워너비 해바라기 유리상자 사랑하기 좋은 날. 그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덥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 더 더워요. 언니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 와서 고속도로 달리는 중인데 선곡이 너무 찰떡이라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5412님. 양양이 핫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죠? 우리 가도 돼요? 우리 입국컷 아니에요? 거기 막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마구마구 그냥 헐벗은 채로 막 서핑도 타고 막 몸을 막 태우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오지 말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제 양양 왜 핫한지 몰라. 나도 아는데. 그리고 핫해진 지 오래됐다고. 너 질문이 아니니 김현정이. 양양 어쨌든 뭐 꼭 그 해변가 아니래도 다른 해변가 가서라도 조개 껍질 묶어 놀고 그렇게 하세요. 4333님 휴가라서 고향 내려와 부모님 농사일 돕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 일하고 왔는데 진짜 땀이 비 오듯 하네요. 매일 일하시는 부모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농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쌀 한 톨도 하나도 그냥 떨어진 것도 3초 안에 주워서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톨 한 톨 다 농부의 땀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477님이 신청하신 쿨 해변의 여인 유행.

이소은 키친 082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승환 사랑하나요 6046님. 오, 저희 부부는 탕수육 먹으러 파주에서 동해 안목해변까지 달려가고 있는 탕수육 원정대입니다. 야, 근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의외로 꽤 계세요. 어떤 뭐 한 음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 어, 또 동해 안목해변에 유명한 탕수육집이 있나 봐요. 사연 소개되면 남편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용기내 문자 보내요. 한결같이 저부터 먼저 생각해주는 우리 여보,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으러 함께 다니자.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예. 진짜 얼마나 맛있는 탕수육이길래 궁금하네. 아마도 뭐 동해 안목 해변 탕수육 이러면은 탁하니 나오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 근처에 계시거나 갈 일이 있다면 한번, 예, 저도 궁금하네요. 탕수육을 전국에 뭘 기준으로 다닐까 이분들. 그런 기준이 참 궁금해요. 뭐 그 피가 어떤, 그 튀김의 그 피가 어떤 정도인지, 쫄깃의 정, 왜 찹쌀 탕수육도 쫄깃이고, 고기가 어떻고, 찍먹이냐 부먹이냐 어떻고, 소스가 어쩌고, 여러 가지 있겠죠. 7648님, 직원과 사소한 신경전 후 뻘쭘해서 은행 간다고 점심에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 쌀국수집에서 분짜 먹고 차에 타서 수영 씨한테 문자 드려요. 사소한 건 사소하게 넘기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 큰일에는 또 이렇게 대담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 모기처럼 따라다니는 게 사소한 것. 안 잊혀져. 계속 이러면서 계속. 근데 그거 진짜 하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싹

흘려버리시고 커피 한 잔 쭉 들이키신 후에 다시 잘 지내봐요. 예. 뭘 신경을 전을 해요. 할 것도 많은데. 나얼 한여름밤의 꿈 458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알라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파라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광고 전에 로이킴 휘파람 들으셨고요. 스테이시 테디베어 듣고 2부 볼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커피 먹고 갈래요?

0: 아, 노래 가수 누구냐고요? 어, 허니 모허니님 싹쓸이. 싹쓸이. 옛날에 저기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했잖아요. 다시 여기 바닷가. 7398님. 엄마가 주신 마늘 까면서 듣고 있어요. 나도 바닷가 가고 싶다. 가면 되죠. 바닷가 앞에서 마늘 까요. 너무너무 뜨겁겠다. 마늘이 익마늘이 되겠네. 아유, 바닷가. 아, 저는 근데 바닷가 자체를 안 좋아해요. 바닷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바다에 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변가가 유명하다는 휴양지 가면은 밤에 해 다 진 다음에 그때는 들어가요. 왜냐면은 바다 물에 비친 해가 내 기미를 자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렇게는 들어가 봤는데, 바닷가는 그냥 이런 스크린에 띄워놓는 게 가장 시원하다. 시원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듀크 파티 투나이트 DJ 디오시런 투유 노라조 슈퍼맨 신나게 들어보았어요. 지금 한창 이제 휴가로 접어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도 다 끝나고 해서 여러분들 고삐가 풀렸더만요. 여기 라디오에 글도 안 쓰고 다 놀러 댕기느라고 정신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 혼자 외로우게 혼자서 떠들어대 보겠습니다. 몇몇 사연 주신 분들과 함께 놀면 되죠. 흥? 지금 못 소개된 사람들 너무 아쉽다리? 아들 윤호의 방학. 아하, 그래. 애들 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가 없지. 네, 제가 오늘부터 3일 쉬고요. 와이프가 이후에 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둘이 키즈카페 가요. 윤호야, 3일간 잘 지내보.

0: 오자 1508님 오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왜냐하면 와이프는 본인이 또 문자 해라 그래. 그건 다 이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 내 밥벌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어딨어.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내 몸뚱이를 놀려야지. 아내는 네가 보내라. 그리고 윤호야. 아빠가 추억이 흠씬 남도록 너는 이때에 효도를 하여라. 막 울고 막 대쓰고. 그렇게 해야 아빠 마음속에 지난 3일간이 그냥 각인처럼 남아서 너를 아주 강하게 인식한단다. 아, 우리 아들 잘 크고 있구나. 너 이때 너무 말 잘 듣고 말이야. 귀엽게 막 그렇게 굴기만 하면 아빠가 잊어요. 이때에 아빠를 마구마구 즐겁게 해드리렴. 슈르르까님.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던 초삼 막내의 아들이 다리도 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들이래도 막내면은 또 이러는구나. 어깨도 주물. 안마를 막 해주면서 하는 말이
1: 엄마 시원해요? 내가요 효도하려고 키도 크고 힘이 세진 거예요.
0: 어쩜 누굴 닮아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신청곡은 신승훈의 엄마야.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가 이 노래를 이 노래를 엄마가 나이가 좀 있구나. 이 노래를 자꾸 불렀구나. 초삼인데 이 노래를 안다는 것이 신승훈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었어. 예전에 젊으실 적에 이 노래하고요. URI, UNI. Girl.

희철, 민경훈, 나비잠, 정서원 맘님이 신청해 주셨고 홍경민 669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정서원 맘님이 여기 남성 커트 전문점이에요. 에어컨 고장난 지 열흘? 이 가장 중요한 때에 네 고치다 결국 교체 결제는 했는데 언제 올지 저 열흘째 쓰러질 것 같아요. 껌 빨리 줘요.

여기라도 떼 써봅니다. 여기에 떼 쓴다고 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에어컨 산 곳에 계속 전화를 넣어서. 네. 일단은 일 하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손님도 와야 되고 한데 어떨까요? 빨리 와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지금 한창이잖아요. 기사님들이 진짜 가장 바쁘고 바쁜 시기라서 그나마 우리나라나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아이고, 딴 나라는 정말 올해에 이제 설치를 하면은 내년쯤 오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에어컨은 한 최소 5월쯤에 이런저런 정비도 다 해보고 켜보고 해가지고 괜찮은지 이제 뭐 청소부터 여러 이제 기능 이런 거 해본 다음에 괜찮 가스는 뭐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다좀 해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에 빨리 AS 신청하고 해야 한여름에 큰 고생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미 네. 1336님, 수영 씨, 저는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저기 다닌답니다. 지난 주말에는 친구와 친구 엄마, 저랑 우리 엄마 이렇게 넷이 친구네 세컨하우스로 효도 여행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고 돌았어요. 하면서 그거 저기 벽돌색 그 대야는 느낌 아니야. 다라이. 대빵 큰 거가 있네요? 아, 그렇지. 시골에서 김장할 때, 배추나 무를 담가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담겨 계세요. 어머님들이. 소금은 안 넣으셨죠? 근데 사실 이제 반신욕이 소금 넣고 하는 게참 좋아요. 그게 몸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이 빠지니까, 소금은 이제 더우니까 찬물로 하셨겠지만은, 아유, 참, 어머님들이 절여지고 계시다. 귀엽게. 모자는 또 똑같은 걸 쓰셨고, 어머나! 마지막 어머니는 잘안 보이는데, 티셔츠도 꽃무늬로 맞춰 입으셨네요. 귀여워, 귀여워. 4312님, 휴가 가신 분들, 아, 부러워라. 노처녀인 나는 휴가 때 혼자 노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수영 씨가 선미야 불러주면 또 커피도 주면 행복할 거예요. 커피 다 드리도록 할게요. 뭐 빨리 저기 뭐야 찾아봐요. 휴가를 가갖고 양양 가서 어떻게 찾아봐요.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이 어디서 뚝 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그럼 이렇게 어머님들처럼 다라이에 절여진다고요. 그러면 안 돼. 빨리 나와. 나와. 뛰쳐나와. 하이키 여름이었다. 은남매 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0: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5: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온앤오프 여름 속 9710님이 신청하신 이 곡 듣고 전 내일 올 거예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의 김일성, 중국군 사령관 평도화이가 정전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휴전을 맞은 것이죠. 저희 후손들은 그 3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과 그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무한대의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표합니다.

0: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Here Comes the Rain Again, Eurythmics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있나요?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죠. 휴가 아마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지 뭐 교통이 좀 괜찮더라고요. 많이들 휴가 가셨나 봐요 이미. 그랬더니 길이 이렇게 별로 밀리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윌님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 중입니다.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세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온열 질환이라는 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얻는 그런 병이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요. 샬롬님은 오늘 병원 진료와서 대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단조로운 일상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카사블랑카님은 지난달에 발목 수술로 병가를 내서 올해 휴가는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유 발목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역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은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밤 김치,
5: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American Bandage Party,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그리고 The Police의 노래죠. Every Breath You Tak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김민숙 씨, 노쇠한 반려견이 있어서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저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여름 날 수밖에. 아니, 그게 진짜 휴가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휴가 어디 뭐 여행 같은 거 떠나면은 돈 들죠. 아유, 덥죠. 어딜 가도 사람 많죠. 진짜 휴가는 집에서 그냥 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휴식이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욜로님이 앤 머레이의 데니 송 신청을 해 주셨어요. 앤 머레이의 데니 송, 피터 폴 앤 메리의 Blowing in the Wind.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건 뭐든지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는 인공폭포와 분수가 있고 테이블도 있어서 입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연못이 있는데 언제부턴지 그곳에서 청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청개구리 소리를 듣는 게 참으로 신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연못의 물은 싹 말라버렸고 그때부터 청개구리의 합창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연못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청개구리 소리가 듣기 좋지 않냐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중에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청개구리를 없애려고

일부러 연못에 물을 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한 달 이상 연못에 물을 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청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아, 저는 무슨 청소를 한 달 넘게 하냐. 혹시 청개구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관리실 직원은 좀 망설이더니 모든 주민이 청개구리 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더니 연못에 다시 물을 채울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민이 청개구리를 일부러 잡아다 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사는 건데 이렇게 복원된 생태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괴할 수 있냐면서 청개구리의 터전을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뒤로도 연못의 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다시 전화해서 청개구리 소리를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실에서는 알았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들도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말랐던 연못에 물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연못에 물이 채워진 날 밤 청개구리 한 마리가 선창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청개구리들이 울분을 쏟아내듯 마구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렁찬 떼창은 아니었지만 청개구리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기뻤죠. 그런데요, 청개구리들이 그동안 어디서 한 달만을 어떻게 견뎠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은 신비롭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빌리 조엘의 노래 피아노맨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에서 윤석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리 참 듣기 좋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또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2336번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 공감 네. AI 시대이긴 하지만 자연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셨어요. 김영호 님이 청개구리는 피부로도 호흡이 가능해서 땅속에 습기가 있으면 젖은 땅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흙을 덮고 물이 생길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버티는 힘이니까 무적이 강한 거죠. 오랑진 님도 아유 시골에 사셨어도 모르셨나 보네. 개구리 말라도 물고기나 개구리는요 지늘기나 땅속에 들어가서 물이 채워질 때까지 버티는 생명력이 있답니다. 자연을 지키자고요. 그러셨어요. 이병희 님도 자연을 보호해야 인간도 보호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네. 윤석경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멜린다 카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Pointer Sisters의 Jump.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경리...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G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데이브 코즈의 연주죠. 큐반 하이드웨이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암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블론디의 마리아. 리드비나님이 이 음악 들으면 아직도 한국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떠오르네요. 아 그럼요. 김하중 씨가 아주 멋지게 이 노래를 불렀죠. 저 실제로 김하중 씨를 본 적이 한번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아주 유명한 제작자였거든요. 친구가 모친상 당했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었,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얼굴이 진짜 조망만 하던데요. 어유, 강호랑이님은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알페 디 시우시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CBS에서 흘러나오는 한동준님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초원과 산맥 시원한 바람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큰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멋집니다. 가끔 그 이탈리 그 돌로미티 그 TV에서 보면요 들판이 그래 쫙 멋지게 그리고 산도 있잖아요 거기 산 위에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흰 눈이 그냥 덮여 있고 그 하여튼 좋으시겠어요. 네, 자,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545번으로 아 너무 더워가지고 잠시 움직임도 나무늘보처럼 그래도 FM 팝스가 있어서 마음만은 청량함을 담아냅니다. 그러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렇죠. 더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땀이 줄줄 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리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0: 세월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기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황금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Prelude and the News의 The Heart of Rock and Roll 그리고 The Cars의 Tonight She Comes, Michael Zambello의 Mani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빛카프리오님이 아 이게 언제적 노래입니까? 아, 김기덕 씨가 생각나요. 예전에 팝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카멜레온님이 고무장갑 빼고 몇 글자 적어봅니다. 잘 듣고 있으면서 참여 안 하면 미안해서.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이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뭐 엄청 감사드리죠. 항상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사실 들었다고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물 준다고 뭐 그랬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 프로그램에 가서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이게 원래 이글스의 노래인데 다이애나 크롤이 아주 멋지게 또 리메이크를 했어요. 이 앨범은 다이애나 크롤의 월플라워라는 앨범인데 리메이크만 있거든요. 근데 이 편곡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I Can't Tell You Why,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Survivor의 Eye of the Tiger에 이어서 Journey의 Be Good to Yourself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우디님이 아 역시 기다리니 나오는군요. Eye of the Tiger. 월요일이라 손님도 없어 지루한 타임에 아주 적절하게 틀어주시네요. 고양시 택시기사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1444번으로 호수공원은 제게 큰 선물이에요. 언제나 와도 입장료도 없고 계절마다 벚꽃이 피고 장미정원도 있고 늘 풀을 뽑고 가지치기 하는 고마운 분들도 있고 에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꾸숑님이 매일 챙겨 듣는 사람입니다. 비록 게시판 참여는 안 하지만 저와 같이 열정적으로 듣는 분들도 꼭 있을 거예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그런 분들이 많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4272번으로 무더위에도 여전히 이쁜 코코와 FM팝스 잘 들을게요. 그러셨습니다. 코코 사진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코코라는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코코 반려견 이름으로 상당히 잘 어울려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9024번으로 60대 초반의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이 일 시작하면서 벌써 15개월을 듣네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감사드리죠. 네. 자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지 벤슨과 로버트 플래그가 함께 부르는 You are the love of my life. 피비 케이스와 빌 레이가 함께 부르는 Just One Touch.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선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 비욘드님이 이 방송 들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겁니까? 그러셨어요? 아유, 2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닐 다이먼드의 Song Song Blu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남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퍽퍽하게 사나? 한숨 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껄껄 웃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힘을 얻는 조금은 텁텁한 일상 말이죠. 그래서요, 행복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는 건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소소한 즐거움들 말이죠. 자, 월요일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기분 좋은 보물찾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하시는 그 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부터 2시간만큼은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시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까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백수비님이 신청하셨네요.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 노래는 황은정 씨가 신청하셨어요. 2195님 힘든 이 시간에 선곡이 딱입니다. 힘내서 일해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면 됩니다. 제가요 좋은 노래들 계속 준비하고 있을게요. 6596번 퇴직한 남편과 평일 카페 투어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가요 속으로 들으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습니다 하셨어요.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어느 쪽으로 다녀오시는 건가요? 오늘 라디오에 사연도 이렇게 소개되고 소소한 즐거움 하나 추가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오늘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제이레빗의 노래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452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이어서 신인수 장미의 미소 김주희 씨의 신청곡인데요. 살랑살랑 경쾌한 곡 두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133번째 만남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최우원 씨가 최근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양도해주고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봅니다. 그냥 제 삶에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만 산 것 같아요. 딸아이도 결혼시키고 지난 주말에 아들 결혼식하고 이제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다라는 사연이에요. 최우원 씨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결실을 다 맺으셨네요. 그래요.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즐기기도 하셔야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노사연 우리에겐.

유심초의 노래 사랑하는 그대에게 2604번으로 정해주신 노래 함께했습니다. 이미진 씨 반갑습니다. 오늘 선곡이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네요. 반갑고 좋아요 하셨어요. 노래들도 반갑고 우리 청취자 이미진 씨도 반갑고. 그렇죠. 언제나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노래들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4773번 펜싱 수업하는 날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속도는 더딜지라도 펜싱 동작하는 것과 배우는 과정이 정말 재밌고 행복해요. 연습 게임에서 1승하는 게 지금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하셨는데 펜싱 이 취미 겸 운동인 거잖아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이 더없이 좋은 운동일 듯합니다. 1승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거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저에게도 그 소식 꼭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 1박 2일 여름 수련회에 쓸 음료와 물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잘못해서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120개씩 4종류의 음료를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로 날랐더니 땀이 비오듯 합니다. 612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다 정리는 되신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배달 사고 안 난 게 어디예요?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셨겠네요. 좀 쉬십시오. 양수경의 노래 사랑은 차가운 유혹 881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SG 워너비 옥주연이 함께한 한여름날의 꿈, 윤응수 씨 2737번.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까지 함께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관 씨의 노래예요. 인생은 미완성. 이미애 씨의 신청곡 1부 끝곡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0: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모노의 넌 언제나 425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가요 속으로도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집니다. 2부에서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해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종흥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상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1982년 11공수 258기 동기 이상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400km 천리행군 때 발에 물집이 잡혀 군화를 벗지도 못한 채 끝.

끝까지 걸었고 해상훈련에서 등에 화상을 입고도 묵묵히 버티던 이상천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kg 무장구보로 10kg를 달릴 때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었죠. 제대 전 직장은 쌍용그룹으로 알고 있고 제대 후에는 저의 어머니 환갑 잔치에도 참석해 주었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참 정도 많고 부지런했던 친구 이상천 많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상천 친구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나 연락이 닿는 분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필, 김창완 씨가 함께한 청춘이었습니다. 82년 11공수 258기 이상천 씨. 야, 82년 공수부대 출신.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사나이들이시네요. 예.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 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이종흥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3번째 만남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7750번.

와, 그래요? 7750님만의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 봐요. 외모? 목소리. 아무튼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렇게 좀 쉬셔야죠. 이렇게 쉬시면 얼마나 좋을까? 임선자 씨가 마침 신청하셨는데 박정수입니다.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보고 싶은 얼굴, 민혜경 씨의 목소리죠. 476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에코의 노래, 행복한 나를. 이 노래는 8476번. 남편 만나서 파전 먹기로 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작은 카페에서 가요 속으로가 나옵니다. 잠시 멈춰서서 듣다가 신청하신 노래. 아유,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저녁 파전도 아주 맛있겠네요. 7870번. 이거 아주 괜찮은 결정하셨네요. 저녁 준비, 뭐 할까 고민하다가 덥기도 하고 날씨 때문인지 몸도 쑤시고 그래서 집 근처 옛날 통닭 전화 주문 후 픽업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치맥이다. 야, 아, 시원하고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겠네요. 아우, 좋아요. 뭐 이런 결정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7343번. 이거 공감되네요. 식당에서 요즘은 자리에서 태블릿으로 주문하잖아요. 메뉴도 고르고 확인까지 했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마지막 주문 버튼을 안 눌렀다고 하더군요. 주문한 줄 알고 20분 동안 얌전히 기다린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왜 웃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막 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 끝까지 잘

불러야 돼요. 주문 여기까지. 그래도 드시긴 드신 거죠.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7324번, 그리고 김정수 씨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이 노래는 최은숙 씨입니다.

김현철, 이소라가 함께 부른 그대 안의 블루였습니다. 월요일 오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사정상 보이는 라디오는 아쉬게 됩니다. 0603번으로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너무 듣고 싶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쉬운 두 살이 되어서 들으니까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본인의 나이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이죠. 아, 신청하신 노래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1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이 노래는 632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태블릿으로 음식 주문하고 마지막에 주문 버튼 안 눌러서 한참 기다리셨다는 7343님이에요. 실수였던 일이 이렇게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뭐 사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덕 씨가 감자 삶아지는 냄새가 행복하다고 해주셨는데, 아, 이 냄새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냥 행복한 그런 냄새네요. 오늘 끝곡이에요.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여자대학교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여자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0: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스케치 김용신입니다. 머리맡에 둔 선풍기가 발치에 가 있어요. 얼굴에 바람 맞고 자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가물가물 잠들었다가 아침이면 후회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풍기를 옮겨놓는 다정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나가서 차 안을 시원하게 식혀놓고 한 줌 무게도 더운데 같이 쓰자고 양산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요. 폭염의 날들을 잘 넘긴 건 다정함이 곧 시원함이라는 걸 알고 다정하게 미풍 약풍 일으키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장마 끝에 대단한 더위가 온다는데 나는 어떤 다정함으로 바람 한 줄기 일으킬 수 있을까 물어보는 저녁입니다.

0: 피터 폴 앤 메리 Blowing in the Wind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다정함의 대명사는 누군가 붙여주던 부채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부채바람만으로는 어림없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선풍기나 에어컨, 방향, 더워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사람, 바람 세기 조절해주는 사람, 에어컨 틀 때 창문 닫아주는 사람, 간간이 창문 열어서 환기시켜주는 사람, 제습기에 가득한 물 버려주는 사람. 여름 다정함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어떤 다정력을 올여름에 발휘할 생각이신가요? 다정함은 아주 작은 몸짓과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게 마련이라서 이걸 알아차린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감동의 여름을 선사해 줍니다. 감동의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해야겠어요. 물론 다정하시네요. 꽃마리님이세요. 이렇게 다정역을 좀 높여가죠. 또 내게 마이 쉐로나 들으셨고요. 로이오비슨의 프리디 워먼,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휴가가 시작인가 봐요. 퇴근길에 지하철이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조창식 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런가요? 오늘 월요일 그 도로 사정은 어떤가요? 오늘 퇴근길에 진짜 한번 잘 보세요. 7말8초의 휴가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저는 여름 휴가 중입니다. 주말에 대관령에 있다가 오늘 생방송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23도 서늘한 밤공기에 담요 뒤집어 쓰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서울 많이 덥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빅롱아, Listening for the Weather.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이 노래는 손녀 바라기님께서 신청하셨어요.

길 걸을 때요, 손 선풍기 양보해주는 사람. 이거 다정력 높은 사람 맞아요. 조명희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일찍 출근하는데 사무실 탕비실 정수기에 얼음 다 뽑아먹기 절제. 이거 다정력 맞아요, 도윤님. 택배기사님께 시원하게 생수 얼렸다.

5학년, 3학년 손녀들이 방학이라고 찾아와서 수영장에 있는 펜션에 여행을 왔습니다. 꼬맹이들은 몇 시간째 물속에서 나올 줄 모르고 물놀이 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손녀들 간식 챙겨주고 있습니다. 손녀들이 즐거워하니까 저희도 즐겁고 편안합니다. 2176님이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들으셨는데 까르르 까르르 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진짜 행복이겠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5802님께 전해드린 노래 이어서 캐니 로긴스였어요. For the first time. CBS 음악 FM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4103님, 오늘 좀 창피한데 자랑할 거리 있어요. 제 나이 57에 처음 열무 물김치 담갔어요. 여기저기 영상 보면서 조금 전에 완성. 친정엄마의 것이랑 일단 비주얼은 비슷해서 무척 뿌듯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8047님, 가마솥 폭염이 찾아오니 몇 해 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고물차 타고 집에 가는데 신호대기 중 옆 차선 운전자가 땀을 닦으면서 파이팅 포즈를 해주시는 거예요. 웃음 한 번, 손짓 한 번에 더위와 짜증이 싹 가셨던 하루. 저도 캐치님들께 시원한 바람 같은 응원 전하며 집으로 갑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몇 년이 지나도 이 장면이 기억난다니. 파이팅 포즈를 취해주는 옆차선의 운전자.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8047님의 파이팅 포즈 같은 응원. 응원이 응원을 불러오는 릴레이 응원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4103님, 저도 올여름 일생 최초의 열무 물김치를 담갔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뭐? 세상은 열무 물김치를 담가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담가본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저 이제 와서 이제까지 안 한 일을 한번 해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그죠?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들으셨고요. 비지스의 You Win Again 388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존 세카다, If You Go, 8887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이 몰려와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일단 어디라도 나가보자 하고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기운이 좀 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해야겠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듣고 들어갈게요. 하시면서 6307님이 오셨어요. 프랭크 시나트라, 토니 베넷, 뉴욕 뉴욕. 이 노래도 잘 들으셨죠? 8441님 청해주신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통 마음이 기운을 못 받고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저 요가할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는 몸을 부드럽게 먼저 만들어 보라고. 맞는 얘기 같아요. 마음 움직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때 몸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마음도 따라 움직일 거예요. 7시 5분이고요. 저희 2부에 와 있습니다. 월요일 2부는 아무 코너가 없어요. 캐치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그리고 오늘 인별그램 오시면은 저 그 휴가 보내는 사진 올렸거든요. CBS FM 이브닝, CBS FM 이브닝으로 오시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떠요.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스티비 원더 파트타임 러버 1415님께 전해드린 노래 조 에스포지토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바브라 스트라젠드 워먼 인 러브 이 노래는 지리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누워있었어요. 한 시간을 달려서 지금 한악의 해변에서 어싱하면서 저녁 스케치 듣고 있습니다. 한악의 해변이 인천의 무의도에 있더라고요. 맨발 걷기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데 책도 괜히 들고 왔는데 물론 안 읽겠죠? 노을 지는 모습 꼭 보고 가리라 다짐합니다. 0231님이시거든요. 뭐 안 읽을 줄 알면서도 우린 또 책을 예, 챙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책 산책시키는 거라. 책도 산책이 필요해.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노을이 서울은 7시 46분에 일몰 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나면 예, 그때까지는 또 같이 음악 들을 수 있겠네요. 당직, 야간 당직 근무하러 출근하는 중에 계신 8217님도 계시고 샛별이와 산책하려고 해요. 서울에서 정읍으로 귀촌 3개월 차입니다. 너티님도 샛별이도 잘 적응 중인 거죠? 퇴근길에 막힘은 여전해요.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듯 하고요. 대신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학생들 모습은 많이 안 보입니다. 미숙님께서 저녁 스케치를 해주셨어요. 진짜 풍경이 어떤지. 참 좋은 내 친구님도 여기는 마포구 체육센터인데요.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위도 피할 겸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주민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이제 폭염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에어컨 켜고 집에 있느니 그냥 그래도 에어컨 켜진 어딘가에 와서 땀도 흘리고 몸도 움직이고 이런 게 낫다 해서 실내에서 운동하신 분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7980님 24년 저와 살아주느라고 고생 많았던 아내의 생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기 전에 식탁 앞에서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니까 못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내 최경숙 씨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선희의 인연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하는 말만 전하고 이선희 인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팝송 프로그램.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6771님의 노래 들을 거고요. Hugh Grant, Hayley Bennett, Way Back Into Love 0707님 신청하신 노래 들을 거고요. 두 곡 대신 들어도 좋겠죠?

엊그제 부부싸움 했어요. 집사람이 말이 없네요. 무더위에 힘이 붙이고 짜증도 나고 사소한 것에 짜증이 발생한 건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해야겠죠? 네, 먼저 다가갈게요. 셋 딸 아빠님. 먼저 사과하는 게 지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요. 사과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저 사람이 먼저 했구나. 대단하다.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Miss Claudia and Panorama. The I Love You Song 들으셨습니다.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이 노래는 2351님 청해 주셨어요. 저 사춘기 고딩 딸들이랑 일본 여행 왔어요. 싸우지만 말고 평온한 여행만 되자. 이게 목표였는데 첫날부터 싸워서 셋이 따로 멀찍이 다니고 있어요.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 껌딱지가 돼서 딱 붙어서 다녔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근데 또 오늘이 그리운 날이 오겠죠? 갱년기 엄마는 그래도 우리 딸들 사랑하고 존중한다. 6076님, 이런 엄마. 대단하다,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들을 거예요. 1182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9: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9: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10: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4: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Star Sailor 4 to the Floor. 김경숙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양치기 소년 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늑대다 소리친 것처럼 소나기다 목청을 높였는데 진짜 하고 밖을 보면 말짱하고 또 소나기 좀 내려주지 하고 한숨 쉬고 있는데 지금 비와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더워도 너무 덥고 지쳐도 너무 지치는 7월의 마지막 주.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눈이다 뭐 그런 시원한 외침을 상상하면서 김현주 행복한동에 오늘도 땀 닦고 더위 피하는 2시간 함께 하시죠.

하비님이 현주님 시원해요. 여기 북한산 끝자락인데 눈 와요.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진짜 눈이 오면 좋겠어요. 우하비님 좋습니다. 저한테 정말 시원함을 주셨어요.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우하비님한테. 이렇게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이런 말 좀 듣고 싶다 상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사실 내가 슈퍼맨이야 라든가 아니면 저 모르셨어요. 원더우먼이에요. 너무했죠 이건.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나 취직됐어. 아니면 승진했다? 임신했다? 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전 국민이 휴가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해도 더위를 식혀줄 파격적인 거짓말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0: 어떤 거짓말이 필요하세요, 지금? 어떤 거짓말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시원하게 거짓말 한 번씩 해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는 샵 9390, 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누나요는 이미 우하비님이 했으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노라조의 슈퍼맨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2: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골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멤버들이 바뀌었어요. 뭐 김홍탁 씨, 윤환기 씨도 멤버였고 차도균 씨, 차중락 씨. 그중에 오늘은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원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죠. 아이고 참 재밌네요. 우리 거짓말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라지유 님이 집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아니 집 완공된 게 뭐 그리 그랬더니 제주도 전원주택을 짓다가 시공사 사정으로 6개월째 공사가 중단이 됐답니다. 그것도 자금 사정으로. 그러니 얼마나 완공됐다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이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가 하면 4797번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와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국 뭐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거짓말이 탄로난 거예요. 전 국민이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너무 좋아해서래요. 그리고 본인도 우하하 하고 막 웃었어. 민망하셨던 거죠. 그리고 0674번으로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가로 열고 시원하게 거짓말 한번 해봤습니다. 하고 그러셨는데 아유 참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거짓말이야 노래 제목이요 김추자입니다.

정실님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죠? 순호님도 청해 주신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 수상곡이기도 하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또 삽입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그리고 7186 호균님 청해 주신 홍삼 트리오 기도. 박혜수님 5868번으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청해 주셨고 김추자 거짓말이야 내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4229 휴대전화로 와우 김현주 행복한 동행이 종일 방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브라보. 그러지 마세요. 저 다른 DJ들한테 눈치 보여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김동성님이 현주님 저 건너편 빌딩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머리 하셨군요. 머리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어 브라운색 블라우스를 입으셨네요. 저 검정 원피스 입고 있거든요. 안경은 옆에 놓으시고 안경 옆에 놓으면 글씨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경 쓰고 있습니다. 아, 아는 맛이 쓰시죠? 저 맹물 마시고 있는데요. 항상 보고 있답니다. 야,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김동석님 4229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윤영님 8925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박경자님 청해 주신 왁스 황혼의 문턱, 창수님도 청해 주셨고요. 김선태님, 진우 엉뚱한 상상, 오늘 엉뚱한 상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렇게 세 곡의 음악 들으셨는데, 5314번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워요.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 전에 뉴스 확인해 보니까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가 1399명이고요. 엄청나죠. 사망자는 오늘 조금 전에 8명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어서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좀 시원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다솔님이 이건 뭐 상상은 아니고 재밌는 얘기를 보내주셨네요. 송사리 삼형제가 소풍을 떠났다. 박피님 잘 들으세요. 한참을 즐겁게 줄지어 가고 있는 도중에 대장 송사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삼형제가 사형제가 돼 있었다. 대장 송사리가 두 번째 있는 모르는 송사리에게 물었다.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걔가 대답했다. 저요? 꼽살인데요? 안 웃겨요? 빵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웃네요. 전 무척 웃겼습니다. 재밌었어요. 우리 바다솔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건 어때요? 3880 휴대전화로 올여름 휴가 계획 따로 없이 아내랑 그냥 이렇게 놀기로 했어요. 에어컨 틀고 수박 먹기? 좋죠. 샤워 후에 발가벗고 춤춰서 먼저 웃기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죠? 또 가래떡으로 무지하게 매운 떡볶이 만들어 먹기. 유머랑 재미를 만들어서 보내본 휴가 기분.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또 상상하셨다고? 좋습니다. 3880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2984번으로 청해주신 곡이에요. 눈두렁 밭두렁 외할머니 댁.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삽입된 곡이죠. 정구련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 봐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결국에는 이겨내자라는 그런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처음에 들을 때 좀 무섭거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각오해.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오르기 전에 지금의 그 미소를 기억해. 막 그러면은 와 갑자기 막 겁이 덜컥 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손영목님 8040번으로도 윤종신 정인이 함께한 오르막길 전해주세요. 정인의 음성으로 보컬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하늘 위에 달이 동행을 해주네요. 비상구님 퇴근길인데 그렇구나. 또 우리 홍영미님 계신 곳도 둥근 달이 환하게 떴어요. 누리달님도 댕댕이랑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 달 보이세요? 네, 내일이 보름이에요. 음력 6월 15일. 그래서 오르막길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디에 계시든 빌딩 숲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면은 아주 환한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상원님 청해 주신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 6766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한나님 잘 들으셨어요. 에픽하이 플라이 그리고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 참 사랑스러운 곡들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이 엄청 맑은 걸 보니 내일도 덥겠어요. 맞아. 어른들은 밤의 하늘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말씀하셨는데 행복하제이님 하늘 보면 아시겠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러 나갔는데 아 몸이 허해서 그런가 밤인데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니 본인만 그러신 거 아니고 정말 그래요. 요즘은 조금만 걸으면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저는 사실 땀을 이렇게 많이 안 흘리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네르바의 바캉스님은 닭게장을 끓이며 듣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더도 할 건 해야죠. 아, 훌륭하시다. 여기 대구는 대구 보니까 지금 32도인데

사실이에요. 서울지방 목동 현재 기온은 2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 4도의 차이가 나는군요. 아이고, 그 더운 데서 닭게장을 끓이다니 훌륭하십니다. 근데 대우님은 무슨 얘기 끝에 극장 얘기가 나오셨어요? 예전에 대한극장, 명보극장, 스카라극장, 서울극장, 국도극장, 중앙극장, 허리우드극장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그때 거기서 영화들 다 봤죠. 요즘은 전부 멀티플렉스라서 갑자기 그리움이 확 밀려오네요. 이치현과 번님들입니다. 잃어버린 계절.

부천 141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펄시스터스 사랑의 교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승범 질투 민호님 이산녀님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신정숙의 노래는 진원님 6029번으로 또 준희님이 이천가 번님들의 잃어버린 계절 산타나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았죠? 전주 들을 때 내국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송진님은 홍천에 계신데 진짜요? 지금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추워서 방에 보일러 놓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은 일이 일부에서 끝났는데 실화예요? 덥다고 하시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로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홍천 현재 기온이 25도로 나와 있기는 한데 하긴 산속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저 박 PD님이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홍천 그쪽에 가면 뭐 5월에도 눈이 오고 그랬다고요? 오, 진짜로? 와, 홍천에 살고파. 요즘 같은 땐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에레베스트 왔어요. 4313번으로 사진까지 보내오셨는데 추워요. 인증샷을 보내셨는데 이거 AI로 만든 거래요. 메롱하신 거 있죠. 아이 참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말궁이 엄마님이 여러분 장염 조심하셔요. 저 종일 너무 힘들었고 병원 가서 결국 수액 맞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퍽퍽 끓여서 드셔야 되고 정말 장염 조심하셔야죠. 기선님은 너무 오늘 잘하셨네요. 집안 어르신 모시고 워낙 우거지 갈비탕을 좋아하셔서 89세신데 우거지 갈비탕 맛있게 드셨다고. 아이고 정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 행복하신 모습이네요. 참 잘하셨어요. 이지연님 181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6759 또 민우님 청해 주신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또 흐린 가을 하늘 편지를 써 동물원의 노래 두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오, 큐바 조이님이 연극 배우시구나. 연극 공연 마치고 오늘은 공연이 없는 날이에요. 공연은 보통 월요일에는 없어요. 공연이. 그래서 내일부터 거창 국제연극제 경연하러 가는 창작 집단. 양산박 단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양산박 단원들 화이팅!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6096번으로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는데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굿세어라 금순아를 들으며 있는데 한 어르신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이북에 두고 온 누이가 생각나서 그랬대요. 누이 이름이 금순이래요.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 힘내세요. 참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어르신을 응원하시고 돌보시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모바일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알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아니야?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오늘 집에 가는데 택시기사님이 장마도 끝났네, 이제 더울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아유 정말 더워요? 그랬더니 기사님 말, 아이고 덥기 뭐가 더워요, 넉 달 있으면 김장해야 돼요. 그래서 빵 터졌네요. 그래요, 더위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끝곡 바블껌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이면 검은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50도에서 60도 가까이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껏 달궈진 도심의 열기를 잠시나마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수시로 지나다니죠. 물 한번 뿌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지만 물이 증발하면서 도로에 열을 같이 붙잡고 가기 때문에 노면의 온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와 찬물 샤워를 한바탕 하고 나면 종일 심신을 짓누르던 더위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단순히 몸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종일 우리 안에 아스팔트에 쌓여있던 짜증과 피로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죠. 어떤 방법으로든 과열된 열기를 조금씩 식혀야 할 필요가 있는 요즘. 지금부터는 시원한 음악과 함께 하루의 온도를 천천히 낮춰보기로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0: 7월 27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조이의 음성으로 안녕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여름 더운 거 당연하긴 하지만 오늘도 정말 후덥지근한 하루였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낮에 아스팔트는 60도 가까이 달아오르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낮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한바탕 해야만 그래야 하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꿈가족분들의 오늘 어느 정도 지금 하루의 열기를 식히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발휘 쏴
2: 숨실력자
1: 내 실력이 숨실적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 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이승환의 덩크슛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름이라는데 강변에 운동 나왔는데 달이 너무 예뻐요. 별도 있어요. 별빛지은님 닉네임이랑 딱 어울리는 사연이네요. 오늘 오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는데 집에 가면서 꼭 봐야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집 앞 화단에 기대 없이 심었던 단호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장맛비 맞으면서 작은 호박 열매가 맺혔어요. 어찌나 앙증맞고 귀엽던지 오늘의 소확행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주는 거 신경 써야겠어요. 저 열매가 얼마나 자랄지 모르겠지만 또 관찰 보고 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밑에 이게 호박이 되는 건가요? 이 동그란 지금은 약간 방울토마토 정도 크기인데 자라는 모습 한 번씩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내와 딸들 휴가 보내고 빈집을 지키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안도성님, 시원하게 불어오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거실에 누워 음악 들으며 복숭아를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가끔 아내가 숨겨놓고 아껴 먹으려는 과자를 꺼내 먹곤 했는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아내 과자 몰래 먹고 있습니다 하는 사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 노래는 김성수님이 청해주신 노래네요. 아이유 김창완 너의 의미.

북어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걸 본 적이 있다. 평소에는 여느 물고기와 다르지 않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잔뜩 성이 난 것처럼 몸을 크게 부풀린다. 그 모습이 꼭 볼에 바람을 잔뜩 넣은 성난 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북어가 정말 무서운 건 둥글게 부푼 모습보다 몸속에 독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독을 가진 물고기, 독기를 품고 사는 녀석. 독이라는 것이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물에 독성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납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독을 지니고 있다는 건 악해서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갖게 된 생존 방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북어는 어쩌면 작고 연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끔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독해져야 한다고. 정말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한 척, 때론 강한 척도 해야 하는 걸까? 세 보이기 위해 손톱에 강렬한 색의 매니큐어를 칠한다든지,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심한 말투를 쓴다든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 말하며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버티는 것. 그 안에는 더는 다치고 싶지 않다는 서툰 방어가 숨어 있기도 할 것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빈 노트에 성이 잔뜩 난 복어 한 마리를 그려본다. 잔뜩 부풀린 몸과 뾰족한 가시 안에 작고 여린 자신을 꼭꼭 감추고 있는 복어. 그게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긴 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장혜진이었습니다. 내게로.

0: 저는 지금 남편과 빵집에 있어요. 단체 예약이 있어서 더운 오븐에서 빵 굽는 중입니다. 행복하지만 오븐 온도가 200도가 넘어서 진짜 덥네요. 시원한 노래라도 듣고 싶어요. 7758님, 아이고, 좀 마무리 돼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더우실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유엔의 파도 청해주셨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노래는 세호님 1011번으로 청해주신 유피의 바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888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진영 썸머 징글벨.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0: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 2500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도경수의 팝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0: 올림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매 1위 영화 상영 시간이 거의 3시간이라고 해서 극장으로 피서 다녀왔습니다. 양말 신은 고양이님, 영화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고 길어서 좋았다. 물론 재밌게 보셨겠지만 시원하게 보고 오셨나요? 아, 그렇죠. 극장 시원하고 관공서 또 마트 은행 뭐 몇몇 군데가 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76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토이 김현우, 거짓말 같은 시간,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8901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박효신, 사랑한 후에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책 선물을 받았어요. 출판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생일 때마다 베스트셀러 한 권씩을 보내주는데 덕분에 올해도 멋진 생일을 맞이하네요. 부럽지요? 바로 사공님, 네, 부럽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거예요?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그리고 메이플 라떼님, 날씨는 더워도 과일을 마시는 계절이라 여름이 좋습니다. 딱딱한 복숭아가 제철이라 주문하고 왔어요. 모두 달콤한 과일 먹으며 이 여름을 잘 지나가 보아요. 딱복도 맛있죠. 물복, 딱복. 항상 여름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빔냉면, 물냉면처럼 저는 예전에는 항상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딱딱한 것도 맛있고 나름의 다 매력이 있고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름엔 과일이 참 달고 좋습니다. 남편 몰래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이 만기 됐어요.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남편 차밥 굴 때 보탤 거예요. 6709님. 아, 몰래 들으셨는데 몰래 그렇게 남편분께 보태주려고 모으셨다니 더 감동받으시겠어요. 네, 적금 만기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곡이 정말 제 너튜브 플레이리스트 같아요. 경기 안양 부흥초 5학년 김세봄 여름방학 재밌게 보내라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3221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방학이죠, 지금. 새봄양. 네, 축하해요. 재밌게 잘 보내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양파의 노래예요. 스페셜 나잇. On the special night.

롤러코스터의 내게로와 윤상 Back to the Real Life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막 퇴근하고 와서 씻고 다시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이들 방학이라 내일 먹을 거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자려고요. 매미 소리가 오늘따라 더 우렁차게 들립니다. 꿈은 끝날 때까지 주방에서 함께할게요. 0477님,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제 엄마들의 계약인 거죠. 예전에는 낮에 해가 있을 때가 이렇게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밤이 되면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 집에 가고 이제 들어와서도 새벽에도 매미 소리가 꽤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들리지 않으면 서운한 게 또 이 여름의 소리, 매미의 소리기도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아이는 들여보내고 차에서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요즘은 출근 때마다 애들 방학해서 밥 준비하는 게 일입니다. 애들 내 집이라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7287님. 쌀 사다 놓으시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또 한참 많이 먹을 때고 방학 때 또 메뉴 고민하느라 애쓰시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이 노래는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0: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이어드린 두 곡이었어요. 벤의 꿈처럼 그리고 박혜원이었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홍의사계 노래예요. I can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 제시와 셀린느의 하루를 담고 있죠. 오스트리아 빈 곳곳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푹 빠져버린 두 사람. 마침내 셀린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오롯이 우리만의 것 같아. 우리가 만들어낸 창조물 같아. 비록 빈에서 허락된 시간은 딱 하루였지만 마치 예언처럼 이어지는 비포 시리즈에서 둘은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을 이뤄가지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란 이름으로 함께한 우리의 날들도 어느새 천일을 맞았습니다. 제시와 셀린느처럼 첫 만남부터 딱 좋아서 저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얼른 다시 만날 내일을 기다리며 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같이 걸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한 천일, 와, 또 앞으로 함께할 또 다른 천일을 기대하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첫 곡은 제시와 셀린의 비포 시리즈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비포 선라이즈에서 네, 딱 하루였지만 그 후 무려 18년에 걸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나저나 와, 어느새 천이네요. 우! 축하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천일 맞아 함께해준 우리 영음씨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일 맞아서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첫 곡은 더티 댄싱 중에서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빌 메들리 제니퍼 완즈의 목소리로 들으셨죠? 네. 천일이라 좀 근사하게 문을 여놔야 했더니 천일 그 보이는 라디오 시작부터 제가 되게 산만하게 산만함을 보여드렸네요.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둘리공사님, 푸하 보라가 왔어요. 왔어. 천일락말라님, 천일의 천사 강디네요. 락교님, 우리가 함께한 천일 그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행복 우리 이어가죠. 너무 감사드려요. 벌써 천일이라면서 님, 강디 생일 모자 우주에서 제일 깜찍해 보여요. 남현서님 글을 제가 읽고 나서 보이는 라디오 모니터를 딱 해봤더니 더 이쁘게 쓰려고 모자를 계속 고쳐 쓰다가 산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자랑 헤드폰 두 개 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채팅도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또 C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CBS 라디오. 네.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셔서 TV 모양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이는 라디오가 뿅 하고 나옵니다. 3600님, 매일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다 보니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최영음도 천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멋있다. 앞으로도 2000일, 3000일 그리고 10, 100점, 만일, 만일까지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룽님도 이게 무슨 일이죠? 천일이라니요. 아무래도 강디가 진행하는 11시부터 12시까지는 타임슬립 구간이 틀림없습니다. 들어오면 시간이 순삭되거든요. 희노애락의 순간에 언제나 함께하며 영화와 영화음악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가고 있어요. 천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매일 함께해요.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줄 모르고 그냥 기쁜 날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위로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께 위로를 참 많이 받아서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누룽님 말처럼 희노애락을 같이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또 채은과 함께한 천일의 추억 바람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에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네, 인스타 그 CBS 무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최강의 영화음악 이렇게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쁜 사진, 천일 기념 영상 이런 거 올릴게요. 설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천일을 맞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시원한 바닷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마녀 배달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마을. 앞서 들은 곡은 일포스티노 타이틀곡이었죠? 맞아요. 우리 시그널이 수록된 그 영화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도박이님, 강디, 판넬 피규어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저희 팬클럽 강우에서 그 너무너무 근사한 케이크와 함께 이 아이가 왔습니다. 저희 부회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인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도 케이크 있고 정면에도 케이크 있고 한데 정면에 이 핑크색 너무 예쁜 이 케이크는 에브리데이 버스데이라고 써있는데 이 케이크는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러블리한 케이크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케이크는 아, 사실은 우리 팬클럽 부회장님 지금 밖에서 울실 뻔했어요. 네. 케이크를 너무 근사한 케이크를 피규어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케이크가 녹아내린 거예요. 그 흔들려서 쓰러진 게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새롭게 또 사와서 방금 전에 이렇게 예쁘게 또 다시 꾸며본 거예요. 이 케이크에 있는 피규어에는 우리 레이니도 있어요, 여러분. 레이니도 있고 천일이라고 초도 있고 그 앞에 우리 PD님, 작가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여기 같이 있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농담범님. 천일 기념 체험이 만들어준 인연들끼리 모여서 어? 진짜요? 카페에서 함께 보고 있대요. 월드컵이에요? 아, 우와 진짜요? 너무 좋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차 쓴 거예요? 월차? 우와 신기하다. 아침부터 술 드시는 거 아니죠? 두부김치 이런 거에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미숙의 성숙님. 최영음 천일 축하축하해요. 늘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면 강희님의 평안한 모습이기에 아 출근하기 싫다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그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레님 천일 축하해요. 저 고백 하나 할게요. 처음에는 강디 목소리도 어색하고 낯설어서 살짝 다른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강디의 귀요미 웃음소리도 익숙해져서 같이 웃어요. 오래오래 같이 해주삼 하셨습니다. 아, 저 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고비를 넘고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 더 안정감이 느껴진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왜 처음에 한번 실망할까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서 한번 좀 섭섭한 일들로 한번 고비를 겪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두세 번의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계속 함께 가느냐, 그게 결정되잖아요. 네. 왠지 헬렌님 저희와 영원히 만일까지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시판에 지금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모르던 닉네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아까 도박이님도 그렇고 낙큐님을 닮은 락교님도 그렇고 캡틴코리아님을 닮은 캡션코리아님도 강디 소소하게 닉네임 변경 이벤트 해보고 있어요. 맞춰보세요. 강디 우리 님들하고 이벤트 닉 변한 거 눈치채셨어요 하셨는데 아 이벤트 중이시군요. 모르는 척 해드려야 되나? 전 옆에 여러분 이름

마음이 다 보입니다. 네, 마음껏 바꾸세요. 네, 아무튼 천일 최강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축을 좀 해보았고요. 또 일상 문자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환영이고 오늘 또 요즘 보시는 영화, 본 영화들 이야기도 좋습니다. 요 분위기 이어서 청량한 두 곡 이어갈게요. 맘마미아 중에서 댄싱 퀸, 미녀 삼총사 중에서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천일을 맞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의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조원생 1980CCC님 산만해 점점점점점 아, 원생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산만하신 거 약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그쵸, 의식의 흐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네, 제 목소리와 음악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자체 산만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네 맞아요. 저는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싶어서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잠시 향수 냄새에 취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포크를 꺼내서 케이크를 맛보았어요. 그렇습니다. 딱지완님, 저 머리에 있는 티슈 띄워주고 싶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티슈예요? 리본이지. 저 이 꽃갈 진짜 마음에 드는데. 배상진님, 이 시간 왕팬입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이 노래가 무엇이었죠? 검색 한번 해봐야겠네요. 손바비님, 오늘 헤메코 깔끔하니 너무 이쁘고 꽃갈 모자 공주님 같아요. 네, 취향이 맞으셨나요? 네, 오늘은 집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새로 선크림을 바꿨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리차드 박스님, 강희 씨 머리에 오징어 쓰고 진행하시는 줄 장난치시는 거죠? 천일 축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해달 561호님은 김포공항 부산행 탑승구에서 듣고 계시다고 댄싱퀸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사과향기님은 천일만의 첫 인사드립니다. 레인보우로 보라 보니 넘넘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인사주세요. 힘차게님 역시 꽃갈에 리본 뭔가요? 축제 분위기 제대로네요 하셨습니다. 네, 다정하십니다. 오, 전 CBS 라디오 체험음으로 라디오를 처음 접했어요. CBS 라디오를 체험음으로 처음 접했어요. 청량했던 여름 같은 강짱 목소리 듣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1주년 공개 방송에서도 강디 뵙고 한번 감동이었어요. 아프고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늘 함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오늘이 첫날인 분도 있고 저 때문에 CBS FM을 만난 분도 있고 정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쵸? 이번 주 공연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4086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을까요? 저는 지금 라면 먹으려고 냄비에 물 끓이며 듣고 있어요. 제 일상에서 편하게 스며드는 최영음. 음악처럼 언제나 그렇게 편안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히 듣고 있어요. 천일을 기념하며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센스 있는 신청곡이었어요. 띄우겠습니다.

0: 네,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엘비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까지 들으셨죠? 여러분하고 이 영화 봤을 때도 생각나네요. 네. 아니, 수수별님이 지인과 얘기 나누다가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희님 청취자인 거를 서로 알게 됐대요. 그리고 너무 기뻤는데 근데 청취율가 둘다 똑같아서 빵 하고 웃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일이라고 하셔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청취율가. 그런데 청취율은 최강희님이 실수하실까 봐 조마조마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프로의 느낌입니다 하셨는데. 네. 아, 그런데 그 말이 놀리는 것 같아서 코끝이 찡했던 게 아니라, 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아서, 또저 진짜 초반에 실수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실수 참 많이 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가지고 나날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를 포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저는 뭔가를 계속 드리고 싶어 하고 또이 시간까지 온게또 되게 감동스럽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네가 좋아.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천일로 함께한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 띄울 텐데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디님, 작가님, 또 우리 수상소감이야? 엔지니어님, 또 CBS, 또저 요새 또 매니저님이랑 다닙니다. 네. 오늘 끝곡입니다. 아, 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2708님 신청곡 천일 축하하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풍월 중에서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dream.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0: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음악 FM을 들으셨습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에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은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윤종일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을 박상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예수가 함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만나워십과 신명철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자님 기도문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한낱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받은 복이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받은 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861번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이 들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2861번님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어머님이 넘어지셨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얼른 낫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갛게 되어 많이 불편한데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0514번 저는 매일매일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참고로요, 저는 김밥집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0514번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은 아침을 맛있게 드실 텐데요. 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거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지개님, 찬양의 은혜로 염려가 사라지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시편 139편 오벳의 찬양을 청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뉴뉴 엄마님 신청하신 힐링남녀의 찬양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송수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하나님의 창문님, 늘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이 되어주신 이선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청해 주셨습니다. 나비워십의 곡으로 청하셔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윤상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으로, 이는 율법의 종이 될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들의 지위와 신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권리와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낸 것처럼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언약 백성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크루소의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 방현희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김성수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또 함께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더위 속에서 쉴 곳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하는 야외 노동자들과 농어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늘기도 김진아님은 어제 하은이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생일. UN에 관심이 많은 미래 역사학자 하은입니다. 아픈 엄마여서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때도 안 쓰고 엄마를 힘들게도 안 하고 잘 커준 참 고마운 아들이라고 함께 축하합니다. 미래 역사학자 그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안나가든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을 시키셨네요. 바쁜 엄마 아빠 속에 잘 성장해준 아들입니다. 형우가 소영아 축하해 사랑한다. 늦은 축하하지만 함께 축복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하얀 귤꽃님. 안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가 베란다에서 작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두 송이 폈는데 향이 온 방에 가득합니다. 더 많이 피면 집 전체를 덮을 듯합니다. 또 하얀 박학꽃도 하얀 삭소롬꽃도 폈어요. 꽃향기 혼자 맡고 음미하기는 아깝네요. 명희님 킁킁 해보세요. 혹시 향 나는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그러고 보면 여름에는 하얀 꽃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오렌지색일 것 같은데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진짜 아는 척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꽃이네요. 고맙습니다. 유해피붐님께서는 오늘이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이라고요. 그때는 88 올림픽 때였지만 저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38년 됐네요. 음력으로는 어제가 기일이어서 미리 토요일에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도 엄마도 만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다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통 중에 올리는 작은 가난한 기도를 큰 손으로 받아주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깨구리님께서는 거의 매일 저녁 시간 업무 보며 청취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복막염으로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죠. 복강경 수술하고 퇴원하셨다고요. 이번에 입원 생활하면서 찬양으로 큰 은혜 입었으며 수면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염려치 않으려고 다짐해봅니다. 병원의 모든 환자들, 특히 암과 사투 중인 모든 분들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240번께서는 이번 교구 학위 선교를 함양으로 가신다고 전해 오셨어요. 작은 시골 마을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좋은 날씨와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함께 동행하는 여전도회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네, 잘 준비하셔서 기쁨의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요. 온 세상 다스리는 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송명수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신형원의 갈릴리로 가요 함께 할게요.

무기둥에 살포시 손을 얹은 사람은 좁다란 길가에 핀 들꽃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은 한밤중 반딧불이의 반짝임에 경탄하며 눈물 흘리는 그이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그게 뭔지 알아차리려 했다. 이 숲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이 섬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사람도 이 바람에 뼈대인 거야.

한연희의 고든 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딧불이의 반짝임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그 빛이 이 여름날을 빛나게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박성원의 인내하신 곳에 주여, 그리고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 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296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선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식.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8: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골이 터지면 선수들은 두 팔을 반짝 들어올리고 환호합니다. 반대로 아쉬운 기회를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주고 몸을 웅크리죠. 한 의학 전문 기자는 이걸 보고 말했어요. 패배의 몸짓은 수축이고 승리의 몸짓은 확장이라고요.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깨가 처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슴부터 펴지잖아요. 몸은 마음보다 먼저 우리의 감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깨를 활짝 펴고 두 팔도 시원하게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몸이 먼저 희망을 기억하면 마음도 그 희망을 따라갈 테니까요.

0: 7월 28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오타환의 Hands Up이었습니다. Good morning, Judith. 다 잘 될 거야, 님? 익산 출장길 운전 1시간째인데 주디 멘트 듣고 기지개 활짝 한번 펴봅니다. 아, 너무 잘하셨네요. 해바라기님은 오프닝 듣고 몸을 쫙 펴서 스트레칭하니까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그렇다니까요. 저도 방송하는 동안 음악 나갈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든요. 기지개 쫙 켜면 이렇게 열린 가슴으로 음악이 쫙 들어오는 그런 느낌. 되게 시원하고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 번도 안 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쫙 펴고 우리 주디스 모두 위너처럼 오늘 하루 함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해 뜨는 집은 역시 아침에 나와야 제맛입니다. 9702님. 그런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네요. 애니멀즈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1415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그 전에 클리프 리처드의 얼리 인 더 모닝은 467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4953님. 주디, 요즘은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도 솔솔 불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지금 서울이 26도고요. 전국적으로 강릉도, 부산도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올 때 에어컨 안 틀고 운전하면서 오거든요. 물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에어컨 없이도 좀 다닐 수 있는 정도. 이제 갈수록 기온이 무섭게 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0: 미온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진짜 역대급으로 더운 날씨가 펼쳐지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서 가마솥을 펄펄 끓이고 있는데 네. 위에 뚜껑까지 덮어버리면 아우. 그 안에 열기 네, 예상이 가시죠.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또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이 마치 두 개의 겨울 솜이불을 겹겹이 덮은 것처럼 아우. 이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납니다.
0: 네. 열돔 현상이라고 한다던데 유럽도 네. 이것 때문에 40도 폭염이었다고 하고 우리도 열돔이라니까 아 진짜 솜이불 두 개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네. 오늘 날씨도 덥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뭐 간밤에도 열대야 속에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올여름 지난 주일까지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나타나면서 역대 기상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는 낮 동안에 어김없이 폭염으로 이어지겠고요. 특히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 영남 지역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주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청주, 광주, 부산 35도, 서울, 춘천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오르겠습니다. 물과 휴식 또 냉방 시설이 있는 곳으로의 이동을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동부, 강원도, 충북, 경북, 중북부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7도, 부산 29도, 광주 27.1도, 대구 28.4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Come on over 2949님 신청곡이었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8583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6490님 휴가 중이에요. 늦잠 자는 휴가를 계획했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왜 딱 맞을까요?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좋은 아침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지개를 자꾸 켜줘야 돼요. 기지개를 안 켜면 우리 몸이 아 나는 움츠러든 사람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6490님 휴가니까 어쨌든 안 일어나셔도 되잖아요. 침대에서 기지개 쫙쫙 켜주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대 아침 인스타그램 CBS FM YOU CBS FM YOU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요. 윤경성 님께서 상큼해요 주디 무더위 싹 날리는 포스터입니다. 청아진님 주디의 과즙미 팡팡 포스터라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댓글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CWS1304님 사진이 너무 예쁘고 보는 사람 기분 좋게 잘 찍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주디

퇴근할 때 저렇게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건가요? 크크크크. 새벽 5시에 나오거든요. 새벽 5시에 저렇게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가서 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 새벽 5시에 저런 웃음을 지으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어떤지. 그대 아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CBS FM YOU, CBS FM YOU로 들어와서 봐주시고 또 인스타그램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핑크스웻 피처링 켈라니의 At My Worst, 6505님 신청곡,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 딜레마는 순남님 신청곡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오늘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죠. 오늘을 위한 맞춤 선곡,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입니다. 시원한 여름바라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죠. 파도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청량함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애틋함도 담겨 있어서 설렘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데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바다 가고 싶네요. 이 바닷소리. 뚜뚜미님께서 주스를 이 아침에 들을 줄이야. 너무 좋아요. 당장 바다로 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님. 역시 여름에는 주스 노래죠. 하셨는데요. 주디와 음악 코디, 주디의 코디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였고요. 4539님께서 파도 소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라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한 코디송 완성. 4539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엘리 굴딩 How Long Will I Love You 1392님과 함께 들을게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윤주 씨 목소리 듣고 아침 방송 10년 만에 옮겼어요. 지니지니님. 와, 저 지금 역전골 넣은 축구선수처럼 두 팔 올렸어요.
5: 예!
4: 감사해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하여는 아침 6887님 신청하신 원 리퍼블릭의 굿 라이프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입으로 갈 건데요. 저는 손 계속 올리고 있을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이마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ADR도 7.47% 급락해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약 37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2일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축제 2027 페노메논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상 대상은 아티스트가 아닌 팬덤으로 전 세계 가수들의 팬덤 가운데 최고의 팬덤에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계천에서 목욕을 하거나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금지 행위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급증한 데 비해 관리 인력과 제재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경북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힘 빠지는 일밖에 없는데 노래가 너무 즐겁네요. 물공룡님. 왜 힘이 빠지세요? 커피 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고 기지개 쫙 켜시고 힘차게 하루 시작하세요. 물공룡님과 함께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Don't Bring Me Down 5626님 신청곡 들었고요.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4105님께서 손 올리고 있죠 주디? 아 그럼요. 이제 좀 내릴게요. 아유 좋다. 아유 지니지니님이 10년 만에 아침 방송 바꾸셨다고 해서 덕분에 오랜만에 한 10분 정도 학교 다닐 때 벌설 때 빼고는 진짜 오랜만에 손 쫙 올리고 있었더니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깨어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휴가 성수기입니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무려

0: 37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대 혼잡일은 8월 2일이 될 거라고 전해드렸죠. 여기서 문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것이 가진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1번 반도체, 2번 여권.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갈 때 반도체를 소지해야 할까요? 여권을 소지해야 할까요? 자, 정답과 함께 이것에 얽힌 에피소드 또는 주디스의 이번 여름 휴가 계획도 함께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서울사이버대 지금 소시모 집중.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두 가수의 첫 글자를 이으면 여권이 되죠. 오늘 퀴즈콕 정답은 2번 여권이었습니다. 4031님, 귀화 한국인은 놀라고 해외는 부러워하는 한국의 파워 여권 정답 맞춰주셨고요. 8431님, 저는 한국 여권 아니고 독수리 여권이라 한국 여권보다 파워가 약해요. 독수리 여권이라 하면 아마 미국 여권, 미국 시민권자이신 것 같아요. 경기도 다낭시도 비자 받아 가야 합니다. 아, 나도 한국 여권 갖고 싶다. 한국 여권이 그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대요. 각국 여권의 국제 이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188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세계 공동 2위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한참 낮은 순위를 갖고 있죠. 동네 노는 언니님, 근데 반도체도 챙기긴 해야 돼요. 필수인데 모르시는구나. 폰에 반도체가 가득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파워는 세계 1위 아닌가요? 2위는 여권.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고요. 1071님, 일본에서 한국 올 때 여권을 손에 꼭 들고 챙기느라 비행기 티켓을 휴지랑 같이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권을 버리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티켓이 좀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3362님, 여권을 꾸미고 싶어서 귀여운 케이스를 사서 끼웠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를 뺏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막 빼다가 이게 찢어진 거예요, 여권이. 그래서 어찌나 당황했는지 비행기 못하는 거 아니냐니까 직원분이 이 정도 손상은 괜찮다며 웃은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S클럽 7의 Bring It All Back 8887님 신청곡이에요. 그리고 비위치드의 미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감미로운 음악 감사합니다. 곧 퇴근인데 편하게 잘 듣고 있어요. 푸른 물결님, 밤새 근무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지나 벨, 피보 브라이슨의 A

Whole New World 들으셨고요. 그 전에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는 9554님 신청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반디님, 저도요 한 15년 지났을까 아이 초딩 때 다낭에 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기내식이 맛있다면서 큰아이가 기내식을 잔뜩 먹고 다 토하고 참 그런 추억이 있었답니다. 와, 얼마나 먹은 거예요. 더 달래서 더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기내식은 진짜 맛있어요. 저도 밥을 먹고 타도 기내식은 배가 안 고픈데도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참 잘 들어가죠. 아, 먹고 싶다. 기내식. 4105님, 얼마 전 친구 부부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자기 것만 여권을 챙긴 거예요. 근데 그 여권은 시효가 지난 거였거든요. 제가 다행히 둘의 여권을 챙겨가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자기 것만 챙긴 남편, 두고두고 등짝 스매싱감입니다. 진짜.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잘 챙기죠. 근데 뭔가 감정이 약간 삐딱선을 탄 거예요. 얄밉고 좀 이렇게 걸려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안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 되게 못났다 진짜. 그런데 아, 그때는 너무 막 얄밉고 막 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사랑이 더 풍부한 4105님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오셨네요. 자,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주디가 주디스를 위해서 콘서트 티켓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36회를 맞았대요. 이번에 36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8월 8일 토요일과 8월 9일 일요일 이틀간 모두 오후 5시에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리는데요. 8일에는 언오피셜 전호권, 9일에는 아우리, 이해신 등이 함께합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말머리에 8일 혹은 9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공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 서 듀크.

0: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1022님께서 가을을 기다리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8월이니까 9월 진짜 금방 올 거예요. 메멘토 모리님, 포스터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볼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 그러시구나. 인스타 안 한다고 못 보시면 안 되죠. 저희가 레인보우 앱에서 그 집 모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사진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해주시고 아쉬워 해주셔서 감사해요. 메멘토 모리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스타.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메디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5: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캔디님이 이 가사가 마음을 꽉 잡아주는 곡이라고 신청하셨어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 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0: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15년경에 작곡됐지만 200년이 훨씬 지난 1939년에야 세상에 빛을 본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음악학자였던 알프레도 카셀라가 이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비발디 음악의 부흥을 이끈 핵심인물이죠. 이 사람에 의해 널리 알려진 음악이 바로 비발디의 글로리아입니다. 비발디의 성악 종교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곡인데요. 비발디가 남긴 곡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 전역의 부유한 음악 애호가들 위해 그리고 베네치아의 유명한 여성 고아원이자 음악 교육기관인 피에타 음악원을 위해 작곡됐습니다. 비발디가 피에타 음악원의 합창장을 맡아 엄청난 창작 활동을 펼치자 피에타 이사회는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피에타 이사회의 지원과 격려로 완성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글로리아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트럼펫과 현악의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죠. 이어지는 합창은 마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듯한 벅찬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던 찬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벅찬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두 번째 날의 첫 곡은 비발디의 글로리아로 시작하겠습니다.